네가 바다인 것만 몰랐을까. 어떻게 너의 언어로 말을 하고 또 너의 숨을 쉬는데 I'll be your 날 치고 있는 너 난 너의 칼에 입맞춰.